이거자 좀 시죠. 프랭클린 거자리 시디 좀 다시 휴즈헤리 디 거라 이치 좀 프랭클린 거좀 때비 일라다 있어. 이 도에 제 그바가 내서 손에다 이거자 그 기다가라 제 다다 지나 일이 치거든. 에카 디 일라.